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데요.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1: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후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1.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 방송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에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랑을.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리베카.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셋째 마당은 2000년대 그리고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들려드립니다. 원음 방송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016 추석 특집 원은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한가위 정호의 흥을 책임지는 셋째 마당 김희원입니다. 오전에 분주했던 명절 일과가 끝나면 이제 진짜 뭐하고 놀지?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이 시작되죠. 거실에 늘어져 채널을 돌리는 어른들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조카들까지 익숙한 전경이 그려집니다. 오늘 같은 날엔 거실 볼륨을 크게 높여두고 온 가족 다 함께 어깨 들썩이는 게 진짜 한가위 맛 아니겠습니까? 세대통합 K-POP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셋째 마당에서 신나게 즐겨보시죠.

0: about you.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신다면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N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2: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1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12: 새만금.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2: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아.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혹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난 후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wbsi.kr로 접속을 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넷째 마당은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하시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라는 말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2016 추석 특집 보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한가위 오후를 흥으로 물들일 대체마당 조은영입니다. 맛있는 점심까지 든든히 먹고 맞이하는 추석 당일 오후 2시. 장롱 깊은 곳에서 유판을 꺼내 들고 뭐 나왔다 더 나왔다 외치면서 손뼉치던 정겨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는 시각입니다. 옛 추억과 흥을 두 배로 끌어올려줄 신명나는 트로트 선물 꾸러미 내 제바닥 지금 풀어놓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듣고 싶은 트로트를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우물정 8970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5장 말씀입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WBS 어른방송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를 직접 듣기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요,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김현수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1: 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어느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어느 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오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 팝으로 치워집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노클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추석 저녁을 맞이하는 다섯째 마당 박민수입니다. 어릴 땐 용돈과 음식을 대접받는 게 당연한 즐거움이었지만 어느덧 봉투를 건네고 상을 함께 차리는 나이가 됐네요.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보람을 알아가는 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보름달처럼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달빛처럼 온화한 클래식 팝과 명품 가요 선율 다섯째 마당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는데요.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의 제목은 방송이 끝난 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속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고표 게시판 찾아주시면 됩니다.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0: it, baby, where I'm bound, I can't tell.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y. So I just see.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0: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WBS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의 제목은 방송이 끝난 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속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고표 게시판 찾아주시면 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와 추억의 7080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중요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0: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TB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금.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의 제목은 방송이 끝난 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속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선고표 게시판 찾아주시면 됩니다.

김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울었지 되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 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저녁 뒷골목 새벽 국밥집 불 켜져 있고 돼지 냄새 파 냄새 인생 냄새 섞여 있지 그 국밥집에 앉아있던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뚝배기 김 올라와 내 안경 같이 울고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와 추억의 7080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한가위 밤을 맑게 비추는 여섯째 마당 이동훈 인사드립니다. 보름달처럼 완벽하게 차오르지 않아도 조금은 여백이 있고 이지러진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근사하죠. 올 한해도 탈없이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지막이 조용한 소원 하나 올려놓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밝고 은은한 달빛처럼 여러분의 가슴속을 포근하게 안아줄 옛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섯째 마당 출발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 그리고 7, 80년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장 말씀입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광고하기 좋은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말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선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5: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6: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7: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5: 엄마, 여기 꽃.
8: 고마워.
7: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11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는 흥겹고 정겨운 성인가요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는 흥겹고 정겨운 성인가요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나 대인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니라. 그러므로 대인되는 공부의 요령은 만사에 너그러움을 지니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오름씨! 차오름씨! 집에 있어요?
1: 누구세요?
0: 집주인이야.
1: 오름이 없어요.
0: 없다고? 그럼 넌 누구야?

얼음이 어제 안 들어왔어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세계는 곧 밤세계와 낮세계 같나니라. 밤은 어두운지라 모든 사물을 바로 분간하기가 어렵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우침이 만나니라. 그러나 양세계는 곧 대낮과 같아서 인지가 고루 진화하고 주의 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라. 이른바 대문명세계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도 남모르게 도와주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종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이를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때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집집마다 모처럼 흥성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을 추석.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라 했던가요? 다정한 마음이 담긴 모든 장면들 마음에 잘 간직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 주는 따뜻함은 마음에 품고 혹시 모를 기대나 섭섭함은 가을바람에 슬며시 날려보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기들어야겠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열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7장입니다.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정 위에 해를 써서 참 지혜를 얻고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도록 늘 수행하는 마음 다져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상적인 재즈를 들려주는 매튜 할솔 The Sun in September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길들여 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용하여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데 쓰일 겁니다. 마음은 어리석은 중생에게도 있고 진리를 깨달은 불보살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사용할 때 본래 마음에 합일하여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사용하는가,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매사에 마음을 잘 살피고 보아서 욕심과 탐심을 녹여내고 영생에 복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6.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루온데 영식만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식신만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으나 오직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는 다름이 있나니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갈 때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의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리워서 착심 있는 곳만 밝음으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몸을 받을 때에도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으로 탁태하되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태하며 인도 수생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여 탁태하게 되며 혹 무슨 결정보에 원을 세웠으나 사람 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축생이나 곤충계에서 그에 비슷한 보호를 받게도 되어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가 없고 육도 윤회의 쉴 날이 없이 무수한 고를 받으며 12인연에 끌려 다니나니라. 그러나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죽어갈 때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의로 상대하여 탁대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되어 오직 생사에 자유하고 육도 윤회에 끌리는 바가 없이 12인연을 임의로 굶굴리고 다니나니라. 37. 또 여쭙기를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연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시나니라. 38.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36장에서 3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5장 잔악계나 쉼없이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은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병도 부지증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마나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15.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16.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중국의 마을 문지기 후영은 한낱 문지기로 돼 그 역량과 재주가 장함으로 그 역명이 세상에 널리 떨칠 뿐더러 그 보잘것없는 마을 문까지 따라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니 그대들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큰 실력과 큰 실행 있는 인물이 배출된다면 마을 문이 드러나듯 학님이 따라서 드러나게 되리라. 이제 세상은 형식 시대가 지나가고 실력과 실행이 주가 되어 알되 실지로 알고 하되 실지로 실천하는 인물이라야 세상에서 찾게 되고 쓰이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바깥 형식에 끌리지 말고 오직 실력을 갖추기에 힘을 쓰며 앞으로 어느 직장에 간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후영이 마을 문을 드러내듯 그대들과 직장이 한 가지 드러나게 하여 주기 바라노라. 17.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소안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 있음이요 셋째 덕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 주인 될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조로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19.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일을 하나니라. 2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이는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시었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 있어야 출세할 수 있으며 신심 있고 공심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21. 전음광에게 글을 주시니 상지 이 신의 위보, 중지 이 명리 위보, 하지 이 물화 위보, 물화지보 허사 부은 위여 누석, 명리지보 외사 영광 내무 진실, 신의 지보 여도 합일, 기수 무강 내외 통철 명물 구원이라. 번역하면 상지는 신의로서 보배를 삼고 중지는 명리로서 보배를 삼고 하지는 물화로서 보배를 삼나니 물화의 보배는 허망하기 뜬구름 같고 위태하기 누석 같으며 명리의 보배는 밖으로는 영광스러운 듯하나 안으로 진실이 없으며 신의의 보배는 도로 더불어 합이란지라 그 수완이 한없고 안과 박이 통철하여 명리와 물화가 함께 하나니라 하심이러라.

0: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3장에서 2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성가 물같이 바람같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국가, 사회, 종교에 헌신한 분들을 조상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요. 둘째, 민족 정기를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요. 셋째, 민족 중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대흥시켜야 하느니라.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정치, 국방, 경제, 문화, 외교 등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인화 단결이 가장 급선무니 이를 외면한 어떠한 주의 주장과 명분도 큰 위험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14. 대산종사. 한 종교인이 찾아와 저희는 반공과 승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례니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멸공을 하자고 하지만 극단으로 하면 안 되나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반공보다는 승공이 낫고 승공보다는 용공이 낫고 용공보다는 화공이 낫고 화공보다는 구공이 나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한 형제요 동포임을 하루속히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불교 성지는 우리만의 성지가 아니라 세계인의 성지이므로 성지 개발은 우리 교단에서도 추진해야 하나 정교 동심의 입장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장차 이 나라에도 큰 복조가 있을 것이니라. 16. 대산종사. 원기 68년 정부에서 신도안 일대를 군사시설로 수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신도안은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최후에 유촉하신 땅이요 오랫동안 자연요양, 자연훈련, 자연함양 도량으로 여러 종교인과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활용해온 곳이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옳으나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니 정교 동심으로 합력하라. 17. 대산종사. 열반을 앞두고 붓을 들어 일원 대도에 바탕하여 중도 정치를 하고 대도 정법으로 이끌어가자 라고 글을 쓰시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효과는 빠르나 오래가지 못하고 도덕의 효과는 더디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오는 것을 보고 성인이 오셨음을 알 것이요 비로소 주인 만났음을 알 것이니라. 성인은 우리 마음의 식모요 침모요 목수이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게 바탕돼가지고 연구력이 생기고, 연구력이 바탕돼가지고 또 지사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그래서 진급을 해가지고 지사력의 열매를, 결실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수행품 2장에서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그 말씀의 그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사막의 결과를 이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이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이제 조금 이제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요것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양의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만 이제 이 쪼기글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이게 신앙의 강령. 자, 신앙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삼대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신앙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저 남자 선생님 저 말씀이 이제 믿음이 이제 딱 맞아요. 이제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신앙은 뭔가만요, 은사상이에요. 은사상. 제가 은사상에 대해서 강조만 했죠? 은사상이에요. 그래서요, 자,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래, 그렇죠? 이게 말씀, 제가 쭉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은사상을요, 은의 실천력, 은의 실천력, 은을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느냐? 자, 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감사. 예, 감사. 화타님 맞아요. 감사.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감사력. 감사력. 이 감사력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결론에 가서는 뭔가 하면 중도력하고 같은 힘이에요. 감사력이요. 우리가요, 감사 생활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렇게 다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요 어제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읽었는데, 칼럼을 놓고 보내주고 읽었는데요. 내가 또 그걸 읽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화장실 쓰죠? 쓰지고 화장실에 변기 안 있습니까? 그 변 보고 나가면 어쩝니까? 물을 탁 내리죠? 싹 내리죠? 내리면 깨끗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지금 깨끗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털털 털고 이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지금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요, 그 칼럼을 쓴 사람을 보니까 이놈은 물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묻는 거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 덕탄이도 안 했다고 고개 흔드네. 그러니까요, 정화조로 가지요. 맞아요. 예. 그러면 또 정화조에 가면은요, 정화조에서 또 이제 파내고, 또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까? 안 하고는 당연히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디 그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감사는 단편적 감사다. 저 밑에서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단편적인 감사를 나는 하고 살았구나 하는 각성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요,
그 신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싹 다 실어놨어요. 한 열몇 개의 사진을 실어놨더라니까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면서 말이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감사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감사하구나.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감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다니까요. 자, 우리가요, 이 지금 감사력이요, 감사력이. 이게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감사는 내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처처불성 사사불공 얘기하면서 거시적인 세계만 부처가 아니다. 미시적인 세계도 부처자 그랬죠? 근데 그 미시적인 세계가 현실 속에서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미시적인 세계가. 내가 매일매일 화장실 보고 몰래 누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내가 못 느끼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감사지요. 중도에 맞는 감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감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중도력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그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다가 보면요. 제가요, 전에도 강조 많이 했는데 벤치마킹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뭐 마킹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남자 선생님 있죠. 엑셀런스 마킹. 엑셀런스 마킹이 뭡니까? 벤치마킹은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맨날 2등만 가죠. 그러죠? 맨날 2등 안 합니까? 맨날 2등 가요. 벤치마킹만 하면요. 그런데 엑셀런스 마킹.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내는 거요. 자, 이게 이제 엑셀런스, 엑셀런스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뛰어나다, 우수하다, 높다, 엑셀런스하다 그러죠?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엑셀런스 한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연타님은 뭔 엑셀런스 한 면이 뭐예요? 어? 살찌는 거.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그게 엑셀런스하고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엑셀런스.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마다요, 이제 개성, 특성, 이거 다 다르죠? 다 안 다릅니까? 이게요, 이것이, 이게요. 자, 이 비교심. 비교심이 사로잡히면은요, 항상 뭔가 하면요, 비교한단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를 자꾸 비교해요. 비교한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기가 잘하는 면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더 말이죠. 확대시켜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엑셀런스 마킹이에요. 엑셀런스 마킹. 제가 서울 살 때 어느 회사 임원한테 제가 이제 대원의 그 법회를 보면서요. 이제 이 벤치마킹하고 엑셀런스 마킹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이제 그걸 했거든요. 저한테 그걸 딱 하니까. 하, 그 사람이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벤치마킹을 안 가고
뭐로 갔는가 하면 엑셀런스 마킹으로 간 거예요.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요, 그 기업, 그 국가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장이 됐거든요. 그 사장은 뭔가 하면요,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되는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회사는 뭐로 하는가 하면요, 엑셀런스 마킹이에요. 벤치마킹 안 해요. 그래서 각자, 각자 사원들,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죠? 잘하는 점 있죠? 다. 옥사님 뭐 잘하십니까? 하여간 잘하시는 많아요. 다 그러죠?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잘하는 면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엑셀런스 마킹이거든요. 그래서요, 벤치마킹 해갖고 맨날 이득만 가지 맙시다. 에이? 자, 사람들이요. 집단과 단체를 하는 지자체장들이요, 엑셀런스 마킹을 하시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요, 엑셀런스 마킹을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아까 지금 이제 감사력 그랬죠. 이 감사력을 키워가지고 그 감사력을 키워서 그거를 뭔가 하면 이 감사력을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요, 중도력. 중도력. 아까 치사력의 근본을 제가 중도력이라고 그랬죠. 치사력의 가장 궁극적 모습은 중도력이 잘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력이 제대로 실천이 될 때 그게 뭔가 하면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이 우리가 다 지금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열매로 맺어지는데 이 중도력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가 하면은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감사. 제가 강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말이죠, 키워나갈 때 그 사람은 뭔가 하면요, 비로소 중도력을 갖추어가지고 중도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백인도 가두야나. 백인. 백인이 뭡니까? 백인, 흰 칼. 흰 칼? 예. 인, 칼, 칼, 칼, 칼요. 그러면은요, 흰 칼이면은 날이 빼쪼간 칼이죠? 날 빼쪼간 칼 아닙니까? 그것도 가히 밟을 수가 있어요. 말이 그러지. 백인을 우리가 밟을 수 있습니까? 아니, 수타님, 밟을 수 있어요? 못 밟지. 그런데 공자님은 백인도 가둬야라. 백인도 가히 밟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 중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백인을 밟는 것보다도 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중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3대력의 원천은 중도력입니다. 3대력의 결과는 중도력이에요. 그 중도력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가 하면요, 우리 감사. 정말로 우리 소태산 대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감사. 이 감사가 말입니다, 그 중도 속에는 다 포함된 그런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수행품 이 지금 2장을 공부하면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을 우리 갖춥시다. 그리고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속에 중도력을 우리가 궁극적 실천으로 하는데 그 중도력 속에는 감사력, 원사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사, 이런 감사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천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일나무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일나무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랄 수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M

귀경길을 서두르는 분들에겐 다정한 동승자가, 또 기지개를 켜며 느긋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 분께는 기분 좋은 휴식이 되어드릴게요. 그럼 90년대, 2000년대 추억의 가요들과 함께 첫째 마당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0: 고마워.
1: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째 마당 여러분과 함께할 정연아입니다. 첫째 마당은요, 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듣고 싶은 신청곡들 가득가득 담아서 놀러오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어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째 마당은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음악들로 꾸며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2: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29: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29: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스포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WBS 원음방송과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거나 주파수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음방송 전용 어플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 갈 때에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부모 보은의 강령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연아입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선곡들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둘째 마당은요, 추억 속 7080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둘째 마당 최소영입니다. 북적북적 손님들로 가득했던 공간에 점점 조용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양성 가득 들려보낸 마음 뒤로 시원섭섭함도 남고요. 왔다 가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명절을 치르느라 피로가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만큼은 남을 위해 애쓰던 시간은 조금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 조금은 푹 쉬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친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줄 추억의 음악들로 오전을 가득 채워드릴게요. 나에게 주는 고마운 휴식 같은 시간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시작합니다.